아스로데 카나타 도르 세몽노르 카나바이케 보야르조마티아니 쿡도이 리셉사르 사몽노 파이딩게 오저로우승 엘엠 크룽 판다오 코클람 차라이마니 카나나니 파칭 탈라이나이 디니오노르 카남나이 아폰 데볼마바이 차라이마니 코클람 판다

수저로디 또본 데볼마 바이 리셉자르 세몽노르 크나바키아 하녀 하이승 떼장스 크나도도로 세몽 크나라니 바디오즈라우 승 크나라니 술레카 니쿡드이 리셉자르 세몽노르

땅밀리 아비세처럼 그 어제 닭을 벗어 통통해 어제 가방래 뜸아 슬슬 나도 땅을 사느니 어사부 어자 땅을 사느니 사바에 쓴크 어자 어자 땀서 카판서르 자다에 딱을 벗어 땀을 썰어 떡살래 떡물리 사랑 퍼비규

아스라데 자두니 코랑 반도노로 카나바케 아군디 대봉바이 레삼사그르삼 바이오즈라우 하녀하이 대장사 카나도도르삼 카나는 이바기 탕라야네 오즈라우 카나바디 조야 록스미 대봉마바이 비니 쿡두이 레삼사그르삼으로

나 여러분이 방부파 사정 여러분이 방부파 사정 어서들 비비네 하나사칼론을 와야소 동안은 여러 사정 여소 동안은 여러 어서들 사칼레 릉탕어 성깔공만노 모노 꼬비띠 성대 사정

0: 아이. 아자 파절에 먹을람 타노.
1: 아스소르트이뇨 자두니 코랑 판다 오브니아글로 노르 크나이마나이 크나토토 코랑 크나이 동이 따이 로기 호동

안녕하세요. 저는 누누 디폴카 함테이. 너로 크나이 동우 사르사 보엔덕 메가하르스 아가스마니아고틀라 에페모츠엔토니 크나토토 코랑 판다. 어저로 환영하양알지 몰리카 노력바이 동피우가 판다노티. 바디 행게 자두니 코랑 판다워승 자두니르 샵샥 로기로기 너 바노그르 샵샥르 사몽 크나토

나도그로 사무로 크나라기야 다부커승 하여하이 다부미르 사몽 노록니 크나독 싹만이르 사몽 크나나니 파징타네 오즈로 크나토독르 사몽 파르미타리양 바이르 삽자르 사몽 노록니 바그이

아스 크나토토 그리스 무니야글로 타이위시 하뇨 하이 크나토토 미코랑 반다오 하뇨 하이 크나토토 그리스 무노 크나나니 탕라이나이 바지스 무조로 크나라니 스강 데보르마 비니 쿡뚜이 리삽자 그리스 무노

환유 하이 저터는 디프로그램 다부 크나바디 꼭 브록바이 꼭 도마부박 디니 하용동 콜살 하고털 근한그이 바이 박사 하스테오보 오살 발라이자기 동고 하용동 콜살 노르그이 몬트리보크록 노른드로 무디 하고톤 일루구록 노 카카 함야 팔까 허달람 몬트리보크록 사카 오살 동콜 카티 나르그나타이 함크라이 릭작 사몽 땅마워 테이보 카바사르워 Montribokrok Norendra Modi Tini Gujaratai Domon Beraimao Thangana Beraima Jorao Montribokrok Kisasuk Hamkrai Gnang Tangbatangno Sengri Riwana Tai Gunala Kayana Haste Beraimao Phaisa Kendroni Sorastro Montri Omit Shah Diporo Sorastro Montri Lonkamura Ari Soki Berainaimao Thanka Arabo BSF Ni Jawan Songbai Koklam Salakya Rastrobokrok Durputi Munmu Buskang Nisi Tham Salmariwo Phil Nai Civil Investis Dar Pandata Taklai Bishini Khorok Dok Siba Borom Gnang Lukurokno Potma Sokat Yaparwan Abonis Sekang Thangai Dalo Rastrobokrok Bobono Songsajak Puila Panda Khorok Dam Sikno Potma Sokat Yaparjaka Asajaratinyo Sinitini Ni Kokborok Bai Awai Mani FM ni panda bunyaglo norokhnai manai bangla bai awai mani panda sirayata tai heke ba golpo pathel Asor padi nge asajaratinyo jotono na hani hai paithago diporka ham tai khanai toni lagitoni